모리야 대랑 바베야 코렌다 제게야 코레멍이 두로 텅라 빙고 봉로 모삼레 코레 살라다야 첸케다마야 코레 직자데야 코레 마냐말람기도 수고다 창코삼레 코렌 송차제야 말레 바베야 코레 텅말레야 코레 마제 바보 엄마다 지고 되네 뉴당레 코레 장창라야 매냐

야 진선의 사경되면 다 걸절에 경섬 고바나 매년 아세 예세나레 나 카초 쵸비데 카네랑 예초 쵸비데 헤네라 란다 마보 땅는 초 모두 착근 찰바데 착탁 도모 살은지 몸이 도글랑바데 도글 아무 건란 착 뽕부 샤공파 제바 콜로 야 따모로 노결지 강네 정거서 협면 송게 내면땅든 총경 들이니 답정 내마 고첩 쯤부 도진 소마초 대는 내면 다데 우자들의 난 통제해 세바나 매년 아세 여생지 장도 너무 참선다 대배 차관은 서자탈에 돌 능 다그르지 나야 팍대 샤라 두두 치생 동거 부바달 잡소니 반에 나도 먹스레 통대 코 따가운 홍대 두로대 탕르다 대두 코에 뽕로 자고 따바 이초당 레미 소크 버저 빠고 두지 람바르 삼지 삼발라 내 자고 남지 뽕보 혈마냐 여지 보고 마르 소나 마크 난지 자르 소나 자고 뽕보 토프제도 요보 자로 말 상코 난도 요고 코뻔냥 포바오 메냐 이고 쳔보데 따따 잔디라다 효라 마장차 다 현은 냥히 마누나 뻔마이 삼네 콘상 르자 바돈 드바타 인청송에 다른 데만 다닌 태생 번에 야 요바데 예당도 고데 제리 예다 장송에 나적데 도지 람버 태바당 요마 털은 저와 달 따톤의 롱데셔 나적데 자구 따바 지추저 야투자로 겸도라 태베 모 포상 예네 돌 모상 요네 돌 니보 따제네 통데 따레 롱데 시 데이투서 레미 소크 버저티 따캄바 롱초크 콩네 염결혁 얌네 너는 남자 선우데 라트 톤네 태차 매번 되면 돈은 총신 나리 이야 코레 냄통 모자와 충분히 라근 당이 되는 사와 나보봉 매냐 이지 나이시 자구 지주 달리홍 도제 람밥 살다 본사 효로 샤린데 마롱 자구 효로 현 지금 이누야이 손 때가 되지야이 대런 냄통 모자와 손 털와 땅 빠오 마이 땅 못 빠오 일라 뉴다 안 코레 세네 자디 성게 깔몽 나자던 장네 런통 타운다 자지 람바다오 엄마는 빼매 홍시

야 메냐 요저 라송 라고 메냐 여러 제견초 라치엔 보 성르체 자서도제 토만초야 마타 잡어 청아 파고만에 니데 타네죠 산더 상어 마히나 차초마 건통자네야 달롱 나베 고설라고 많이 중탄 르모설 저충청 바버 예설이 탕배만 잡어야 탕리야

야 포구 도르제 람바르상고 마니 말라 겐더즈 데사 샤효 차린데다다 줄랑콜레야 데네 잠초 나라 뉴고 나마 부저 담베라 락청 켄로 쟁거토 조중 토론하 데리야 시청 캠퍼 남방주 고자차 홀워 카제리 러웅 캐디오 반사랑아 자솔라미 라드리야

0: 不呀。
1: 생린지 대용 디스종키 디링거 링게사 잡고 돈리 링가스비 메루지비가 종친된더니 동참샬히 틴지미레체논더가 지만더니 도구가와 게릴라치안 지지시피 링가스비 메룽고고 대시지히
2: 나무기

0: 소소 지진 카투 딩섭 큐유 바시 티웨 장충 덴바타 티웨 레추 토페 종구 십슈 콜라시비 록다 티웨 망페 이왕 구신 휴라 냠레기 파르동 사바향 티웨 망와 되신 휴 디글레 코네 비웨 네추 사쿠바라 총등부 내 신도 총파라 신나 탈루 순키 개용수 치제기 마초 순내 남탄 개주 협시 사르도 네바타 마저 돈부로 아고르 통주르 갸다 굽주 겁시 타체와 추신 휴친 대다 트루로지 체타 제주르 솔레 뉴주 랑고르 멘주디 다소 혀공타 저와 유바시 멍의 조베 시균치와 타 라제문투 정신치베 지게지 멍의 샤페 존내 남탄 카지 체마라 튼규도 유바시 kumda jemara, tsontunbu namchang ladar ki nyusil mutu jiti ki tiwe lepe tsongnyar kuyo doti shige ki mungu jingu ki mungsi tentudung gyumbashi. Digile kune biwe nesu, sule ta chechin jenpu nishe hong, chechin chendun leji pige dongwe longa zengki chakwe junga pa yongda chibashi. Tena, nyedong sumchu lo ligab rangye ki kyabgyun tuyzang ta chinu ngontun ki tuyn sarbe chendong chawa kyun yong ne jun cawa chagyu yiba tanji nyedong sumchu lo ligab chajin mengsi jigu la rimzi xe na mengu gor tongchuru chisum ta yedong tongju ta. Nga ji a chuba teda chugan ki kyabde dongze yi na gyaja gubchu kwa nga simba chagyu so ki shibze mingze ka choksum tuyn yiba shi. Teda chabji tu, chaji na Chajin ki mengsi jikui zu juin ta, gag zi diwe la zi ki gag du le xiong nui gyak ba. Tun le zi ta ta, kwa zi zi ta ki dim xiu qiru dong wa so le mik di, xib zi gui zi qe yu ba shi. La zi sarbe gui zi le mik di, zung juru lo ngay na, rang ye ki, chu ji la zi su zi ta, chu ji mengsi ji su ta, diwe cha wa so, zi qe xib su le dun, gyun tu ngang bi yu ta. Tuyubab le xin ni, chu ji cong le jugu zu yu ta ji, pa na zi shu la zi ki nguan tong xim ju ta, zung kam sobi sui xip xe yun ba shi. Lok jing ki yung kyab xip xur mi di, chong xip ta ta rin we, lung ku sa gui ki cha jia zhao dong ni ki cho su rin bor cha yur yun ti gui di dan ni. Xiang yung la zhao dong xia dong tu ba ta, chong su yung la nga ji xia dong tu ba, xi zi cha ni ngun yur yung wa cha yu. Taiyang cha wa ta zam la kye ba ta, taiyang cha wa na zi ta za dang gui du li bu jok su dan di, Tazam ta, tsulin, jasu ta ta niwe tsugyu. Nangze ta, za ta zhukui so su, gu di cha wa, kyabja chiru zhuwa chi gyun ba shi. Digile kune biwe ne su. Ga gu ji yub shu hi, ni du, ni du ni shu zi ngan lu, zhongu ta bo sir ki kongto ki kub xin ki, nyo song dun chang kyabja chi ba shi. Ni du ni shu zi ngan loru, nyo song dun chang sumja sumju sopsi ta, chengjun jik si par wa ta, ti ni du ni shu sopsi lo ta, du na sumju soni ta, chengjun chu si par yu jin, lo chu di mara pa nyo chung yu ba shi. Chengxi le nguan para, ni du ni shu zi ngan loru, zhongu ta bo sir ki kongto ki kub xin ki chu, qi dong nang jin qi nyong hui, ki le ki chang boru, tong mara chi sumju le ge wa ta, ti tu cung le gya zi ge ta, chengjun ge par yu ba shi. Qirdung nangzhen qi zai gor tong qir, qi dun tan xie dong dun ji simba tan, tie tu zong lai gya zi sum tan cheng zong xi par yu jing. Nye dong ni xiu zang an lu, zhong gui qi zong ki ji ngun bur ki gya zi ju ru tan cheng zong xi sung yu ba shi. Dun chang ti na, nyo zong ki xi kyun tan, nyo zong ki chup xi so, dun chang ma la xi cui yu ba tan. Zhong gu tan bo sir ki kong to yi kub xin ki nyo zong kong bi te to bi chum zi, cha xiu yong ni ngun bar zi yu ba shi. Digile kun ne bi wen ne cu. Gigian tu qin tin xin ni ba qia le ni wei ge su, zhong yang zhi zhe bu tan, luo su bu, qi su yong le, ni dong ni shu zhe ru lu, qi pu du qiong hui, gigian ki ngun tun qie ji kyab zha qi ba shi. Wan Yong Shan, Ma Tian Xiang, Ma Chao Qun, Ma Cui Ling, Wang Wen Ke, Wang Yong Gui, Wang Qing, Wang Ru Zhu, Wang Zhen, Wen Tao, Feng Ying Chao, Liu Gui Hua, Liu Xue Ya, Li Zhi Jun, Wang Yang, 沈泽花, 张福所, 林茂, 赵熙, 侯光良, 郭少卿, 崔玉秋, 张振乐, 彭彦峰, 孙娜平左所, 陆天你说这样的单腿穷去吧谁。 孔子当给陆叔其中错用的来连特进到我谈, 根据足用谈, 明的所用给赵薇来跟团聚南区。 孔子用工具切记了土热三百迷茫给跟其清藏他结合了降陪在心谈跟着苦心极度同恩巴拉切给巴谈其烂的美陪来日给囊团生物孙娘点别过年三只切一把谁第一个来库那边为内区切古年米秀通共他接触跟宋部所第三期看见别来日三百切不扎切行 티난 레리 사바죽지 타 레게너리 사바 니슈적숨 추유바시 레리 사바죽지나 정진 송된 레제 라제미나 타 속된 증류 추미니에 추라제파 티신 솔레 튼제 정진 입된파 규규 정진 이시파 로저충제 토담파 칭버규 록제 수준파 로기추 칭수파 추심 수준파 티신 추신 초장멍시 토담 레제 라제파 송가라 척된 지체 지주르파 켈레 균투 콩비 차고바제 추유바시 련나 사바니 슈적숨나 머잉 소진바타 머잉 링뉴 차지 말라토담파 티진 링뉴 수된 사르베파 뉴주 사르베 랑코르 십제 체린파 남당키 크잉 장수 굴시파 닝주르 줄그 추구파 강갸 꾸주화 디귀 레튠바 소추유바시 장계기 림지체나 카게르 인해 레리 사바갸다 니슈적지 용자체 유칭 레슈미네 시균 체시 니제식을 레바마세 레슈기 둘람 갸친부 유시 신의 레리 사바라 땡기지기 바시
1: 나모 최딩기 양다니네조 뒤라 피규르긴 도자니네트 다들 긴게니 센시버디니 두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넘기 센규르 냠자리제시
0: 디글레코네비웨네추 年底的初次开学时，木头差不多一百级，后续查结期，也门混入局期，大一次行进去特区期，内开进他，加速马背出给重点儿，木哈真松前排，师兄马，罗卓苏，木哈他，满地苏嘎瓦儿期，苏巴布斯归途，七点煤气干煤冲油巴时，年底公墓，也门师兄马期，杰克提农沃措长期，萨贡提，木头开了应届小局，挑战七八时。 四兄马给政策派，也门杰克林志力控阶段派三战堂。四兄马给村镇纳索阶梯，点给萨贡提南，结果别跟胡塞查杰明的谈，提醒马顿直接了东地东就行些，绝不是。也门胡塞查杰给蔡俊宁，胡塞查杰给明阿拉，别为马顿查杰了民族体民兵预备谈，阶级出行加速马背操控谈，满地苏嘎局个，机关没办法了，俺心得将俺主角切磋起，绝不是。
2: 第一个来控呢，比为呢去，一人一十三十几松马去，松马去，采取人去，公墓三十八年，本地铁，年铁的，花木子松马去，最过了，恩至阿杰松杰块牌，阿里马去，妹妹出生时，咋多少当月节就不是，阿里总统提人表示，采取人昨天土，咋对阿里马去，定西木头能出，一人去，结果出土，到军方办的区别化了，开的前面不是，阶级农民采取人，采取了派去不是。
0: 年底，他们空谈挑战前排排了，纽约从所集中看去，到我举办了从所集中去，因为人性的马俊农体推荐从所去人工，阿古罗出谈成中西松排一把谈，所以阿古罗加到居民尼谈成中西街身边排菜，加着出谈成中出古新一把是。
2: 到我就去拍了，从所最具体伦敦布伦特马俊农体推荐从所给人工，阿国的出谈成中悉尼拍了把谈，所以阿国加到居民团谈成中出松新把谈，拍了彩提加些出谈成中松西新一把是。多农启动结合制作的蔡俊宁，大伙儿去多农创立连续挑战接把谈。
0: 大王阿对马了，年度你说走丢了，过了十一月，多农国库派的外文版透露单元不嘛是？年度你说走丢了，过了十一月，多农国库派的外文版母体马路单元不是？年续呢？年度你说走丢了，过了十一月，年日的多农国库外文版里，明年编出派的批注单，真做了电台大姐月季就不是？第一个来看那边为哪处？ 三年底的推出，采取人，俄罗斯中央银行局俄罗斯区区做主管他，俄罗斯俄罗斯区全部松开，各自建设新的艺术生活派的布局，电梯车不是？第二，俄罗斯中央银行局透露存托，建设保定，你不提也不是？第二个来看那边为哪处？企业来看就三块牌了，三年底的推出，大我国别采取人先做循环来行呢？通过基因结合级别，确定新旧行业的调档化来行呢？ Mingye par, Kongo Jintu, Rigur Ti, Abule, Netu Pogbe, Mishan, Chodong Gejia Sipchu Si Sum Simpe, Dengi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시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에 리츠엔 슈구이 텐디 리츠엔 킨낭 튠조니 시진핑키 창쿠르기 계급 운인네 로둔주 뚠게 코르웨 계둔급 디르 창쿠르기 치튜 구치바 딤지 로틴징베 고르타 딘쉐샹키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추류 콜레시뷰 셰프슈 총튠 우초르 슈부타 초슈 치게 키시초 미나 케친타 젠좀 나와 고르 지룽의 돈가민 이슈 쯔추류 콜레시뷰 셰프슈 총튠 우초 초부타 쥐튠조 우이 짐든토 중쿠이 셰프슈 짐쿠 통마르조네 치튠 짐든 무수 고초베 고르 이제탄 시디 계속 침부 년조 토림 링디토 중쿠이 남베 팅접진 기구슈 침부 명주 제베 고르 샤르초 변조 링디토 중국탄 우르수 냠레기 철업 추르웨 고르소인 샴르 팅디리 생기낭 튼십처럼 센쇼 중국 중앙 기지급 주지 계급기 주시 시진핑키 니차 창쿠리아 계급 5년에 롱우둔주 둔계 코르웨 계둔 퇴친티 창쿠리아 예준단 기지급 주지 계둔 오윤행강 키 오윤장 징정은러 딤제 슈웨 록친다나 유비시 시진핑키 롱우둔주 둔계 송웨신 창쿠리아 예준단 키 구치워 창쿠리아 미만키 랑돕 랑베타 퇴지 베텁체네 창쿠리아

소정 루키 차샤카 야츠 게브달 피게 조교로 군디 다유 라바르토 니웨 로시신 루튠 지캡 수지기 창쿠르게 단타 미마게 니치티 벤조탄 지소 조준르 뉴슈유 구 군디 단네 콩베키 춤제 잡탄 제버토바 통드 중국 초기 심딩네 가초시그유 Bünde Chankurya Mimanki, Nghe Zundanki, Chokchin Gubi Todunbi, Mitzeta, Lengen Ngungur Tumni Yimbata. Dantangi Kup Zugjun Chashaki, Nabzab Gunche Mibar Du Tumni Yimbi, Yichi Yueji, Dena Yu. Xi Jinping Ki, Zhungutan Chankurya Gikup Nini, Pinchun Shokjitan Lewang Jitun Ki, Jicho Rinlu Ki, Zachuo Kimzi Gikup Jikshi. 중국탄 창구르게 정화 송경 야부타 사디엔 야부 피게 야부지 동교니 통도 발숨토 중국당타 시슝키 로덴 그미기 체조 식시 달루다와 초바 나란네 창구르게 알게 된 섬지 슈네 키란타 라리안 진좀난데 땅이부타 계급니부 정화 피게 동외 류사브식 되게 나란네 로튠 지캡수지 당냠토 배준체디 땅이부탄 계급니부 정화 탑주기 니치 체교로 모두 흉눈 갸부타 락단지네 장소수 땅타 계급기 차샤 피게르 군디 동화 계급니부 미만기 디기타 자초 모두 섭도 동화 제체네 스쿠탄타나 점링키 시디 딘린탄 피게 타르게르 군디 동치 레게 티웨치와 뿐두 유지 낸드나 유부시 记录你的文件名你是处理 主席习近平给国立西部协助用从无措托 丁学祥期明儿给及边中用从期那把抗个给及切的协助用从狂批书签动画他协助来日给国营阳历了官地动画天呢中国党国长也不满事体为责令给国库下引起送于不信宽期出国松端那话的今年协助来日给补贴来去他三顿女不切断呢协助来日补贴狂批了的呢协助用从给人三不行都立给了官地动过不他 年年，国营立体太空企业的协助用从任务监察，特别监控初次投入动画塔。敦刻严格了的年，协助用从狂批给普通设备加起动过吧。所以，米特人论所，城镇人员来在他协助研究了训练级的城镇某些职工偏村集体了官地动画塔，城镇人员了的年，协助用从狂批给国内设备对过不接应。 中国中央七十一局委员毕竟从未给书记引领无措了书不满事西次所难于不他不认得总统安德一什么一他咱不为一总统选拔其文家不可是一总统选拔普利普俺们这给错我从狂批出错给立策重启莫里诺咱们连西街天王政策给几个不来恰丁红森所给聂兰南杨南三年三托多西次所于不是 无措就这一届丁学祥去协助农村健康托四国那万事，今属前辈跟苦罗塔别人那又不是。年天然去其中的丁学祥去暗记说，普利普塔请问家谈见证那又不他，况且中国全国全卡谈苏军去资助军队去不他，特具体偏村仪器持续启动完，偏村去地位去边谈脱口去边内屯开前了增加七八，昨天去空给俺们来了春节体外忙我特别了工地动画节前呢，一片俺们给出拉当真呢，听着见了工地动队有几松不是。 其给其四角名的座位，中国派的去资助这娃儿采团通勤去不他，中国桥摊开工卡给我主编来，顶色摊加起单呢，全日本中华狂批体外去玩用完，工地当队越级送一不是。记录你动看明年四处旅，中国业绩协助农村村队贴。

기행기 좀 봤니? 미낭 심기 머리비 인변. 길이야, 니게 챈토부. 다기강 충중 까게 줘와 신점니. 키니 닌데 타냔바 나와 퇴뇽. 정류싱니 셴리야 원나지 뉴바 지긴 칸나 치참규앙. 티치 기겐기 리엔니 치외도 치르웨 리리시도 교육.

지인 라 키니 추세식시 키기 다소기 레도 강에 친이지 착도 쿨용라 미기타 녜럭기 촐럭 투메 듄두 키니기 나시 냠편상 부시기 뒤쇼 숭니 다소 지암 미신비에 몽부망부 외기 겐비에 지디 딘데식도 게나지 디스암느 키니니 닌데 잠두마세 타도 추신 쳔부시기지

기계 남비에 로세 초라 장기 부신지 부탕 루치 체디 소시 초방 로지직팀 기비에 준탕 계자 미바 리키 퓨디 미만 기겐 기 지심타 긴 심문니 링네 치롭탕 비치 미경태 리키 퓨탕 부신규

키기 잠즈타 투구르기 제원니 나츠 체미기 기치타 닝돕기 키닝안츠 딱띵기 신이 담비기 나츠 락삼남다기 켈리아 디탄탕 디키 덴베 문드시기기

0: mi ka ri si ne lob chong ka le chi la le ge chue ge yang ka le chi si re yang ka ri cho wa ka si chi we mi zi ya ning gu me jin mi yu di le chuo min du xie su wo shi
1: qi ji ning ge ji se le ke sum ge le me yang ga ma ri ji nang lü bu ru cha sheng a kuo tu ji ge yue
0: ge da lü xi xi nga xiu bie ge le ge rang ge ge si ge ge rang qi su bu ji ce qi ge cha ge ta xi ju san ge nü xiu su gu ge shi
1: 계란기 포위 톡세라 하오미 숨네 응아파네베 이나양 계란에 제라갸 제취 살지 포아디 디공리 덥가시기 치로
0: 계란기 소변아 처봉 통조로 봄차까지 요시 청염 제비는 같이 지나 처봉 세어 송잔 가기 위해
1: 계란미 유디리 손에 제발을 갸 벼르지지 계란기 소부 가래 침부기 위해
0: 제사 언츠 지시 주제 정리 기 처소탄 님도 배전 제비는 야고 믿어 걸레
1: 미유토 초아니 튜니 되버지 거기 딘베 기직 마시지 계란 가주 럽도 뉴버지라 계란 심규 팀 미주 야 와미도 쇼로 왔지 소외낭 같이 지정 유자 가초식 미비 유나 제닉 처지 이는 양 북등 문교를 용화지 봐라 능고 능고지
0: 키미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니디 초보 유비 왕키 미유디리아 즈웨초 지통 나와 왕키 미유디리아 디기디 먼저 심포 내비 왕키 미유디리아 튜니니키초
2: 좀키 딩캉 이기 제네
3: 디니투야미마 군접룽 틴데곰 베게 티남기 좀드인가 제리 제이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kang jong zhuo ling
1: kang jong zhuo ling
2: sang ge ling ji gong gam sang chang mei jin zai da la geng gu ru xuan ji ta nyam da jong wa ni zhong hua mi de ji zi du dian be sui jun xi yin la meng si ta ji bian xue xue le dong ji su xin yan yin 레젠 코메나 만조이나 하서 총기레 멍시 레군게 캬군수 유베 하서 총기레 잠즈 지조 레돈 쉽슈 튠조기 겐구로 다와 좀마라서 지돈 진디 쉽에 드법도지티 구직 쉬스메임 데링게레 제나 콘다 콘기레로 조 롱우 투그잠게 링레야 케르갸타 냠다기 겐군 넘야 쉽슈 주베 뇽도라 탕 낭심게 강엘레 남바르 게디 자와 탄 최구 치다라 진주 콜라이나 샘덤 루부르 숭베 드법 무디 구직 쉬킨베 랭게네이나 제동 센조나로나
3: 다당나 저 접수 줍세 갑쇼디 제 집에다 경균 다른 집 분명해서 보인데 다고나 저 제 접수 줍야디 고나 저 야집 항안 저 야강에 딘데스 도스 제제 만나 저 와서 종기 멍시 줄이야 도스 연수 군수 연수 시자 제제 아니 그나 저마 인데 인데스 제 남자한테 도스 퀘션 주위나 야면 컨디스나
4: 제사 멍시 닌지를 단 줄다기나 从 가래人找政策到政策找人수이르다디다망슈라지다가즈레제제다투산다가즈단이네자다디허이나다다시주야브르바다디망슈다딘도바이나양겐망소기다가강이데두스야야러가용고르바슈가다투산망슈라지카린스다가즈레체니기마친지마친충소연이가이나자디게시가친다르스마체가주유베스망망베스르뚜 다

0: 대두 때 나는 대두 이제 다 듄도 바라질라 나 가서 다 라트윈지 시라치메 등 가서 대 나는 친 레데 치한데 양데 강이 대셰브로 왔던 가서 수수수 다 듄도 방한 세나로 강이 집지 두어다 이제 대 메데 나 친디 메데 강이 시엔데 지 무디 안 가서 님도 대 님도 무 아야 친 파친 나는 메 젠다 대 님도 친 대 님수대 하고 뒤대 야 님도 무 이제 제 단 Dünnü bada, lü çeğaz jidu bada nga, dısın, da nana dı lüvü bada nga zı robu ina dı, da nga mınsi leğde, çe tuzu marşı asa, çe tuzu marşı asa, dünse karı isna, da nga dısı gangi şifci kudu da, susu çe samneyle çe, susu dan jöna de mevzu ru çe, çe nala yan kaşe nga gangi de, nga su taşu çe tuya de marduwa, da pisha gaca na, ci na ce ya mingan dı, ce ngüncü koyu na, da de gangi de dru tuya de riba, da pisha gaca na, kaşe ge nangi gangi de na, da mesi mero ge gangi suru jiriduwa, da kum, 这是给我的给我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面前 라지다가 로달로 싱아즈레데 제투야데 조 카링스나다가데 레데 제브르바 단 시진핑 총书记이라 수뉴어레다데 민정시에서 부자시에서르바 당안데나데 문제리차다 레데 제야데 있는데다 언저서 갈레 가수요나라 님닝제다가 레제 가사가는 지금 겐고 당아서 집배샤가지나라 엄청진이나라 겐고이나라 가시 진부쇼 진부다 다 좁대서 구두는 쇼니엔저리 당아서 때 쇼시치한데 언제 나래 자질러나 나는 언제 제니 요마르바다 겐고르 요마르바 저시 제뉴메 젤란드산은 미치야 토뉴메 데메데 저시데 제한르디 땅아 지미사사 지어 전뉴메 다 인심이징한테 로브 제도 아선 그 땅아데 나데 레체니 나데 오데 레체니 데슬라 다방어즈 로유 땅아즈 무슨 발르네야 루춘주르 봐 루춘주인자 다 저시데 제도는 다 겐고 가시는 년사 레덴주데 저시 나는 저시 제니 매베스로 나는 매 매베스로 저도르 땅아서 제거기 순종지 요리다 다 비샤가잖아 겐라 문신년나 특훈 老人수율
1: 강의 참부시요
0: 뭐 강의 참시지 여번전 다 가린선 특훈 老人수 분산 특훈 老人 다 망슈다 지중제제 계속하는 요르 봐 단 가시야 수수 나데 단야 된 그건 어른으로 추기야 돼 가진선 수수 부지에 맵지 안 수수 조가스로는 맵지 근데 이나는 뭐지 조레 레데든 나는 같이 클래스니 되는 수마 투야지 안에 야란 장자 친이 되는 제마 투야지 안 가서 레친이 될 수유다 가서 갈레 근데 레 제베는 갈레시라 요 말바
1: 다다
0: 민지민지 땅 가서 파친 장자 치야데 파데나 가서 파데나 양 레 춘춘라 지르바 자라니에서는 레된 조지 겐고지나 좀 춘진다 딱콘 유지민지 많이 해대는 안 삼코기 딱고 유지민지 니에지데 땅한 장마 진루나 순이나 장마 가요르바 땅데 쳐야데 담랑기다 신院스로 지르바 땅한테 나한테 봐 장마 쳐야데 그 대신 좋아서로 되는 너니기 좋아인 줄은 나와 숨기 좋아인데 지시는 나와 루찌기 좋아데 땅한테 장자 쳐야 되는 좋아 차도 느끼나 두스라지 두응아래 아니 야 나한테 가리 가시냐 주부 대부 매부 대서 주부 대서 고도는 쇼베스로 땅 지금 처음 카베스로 이제 도와드는 안 가서 인심이 집 하잖아 제 경고기 실수 가르치고 난 땅 가서 다 돈나라 마치지 인심이 바 세만난다 제진 제고 요수유 땅 가서 뭔슬리 땅 계절 참 쉽지는 제 도마라 달래 때 춘춘춘주로 봐 춘춘들레 봐 인심이 야우지 제고 요수지 이제 수유 안 돼 제업된 달로 나 주지 침들에 나래 세나루나 달로 대비시지도 걸래 때 제대로 달래 친다 총 다 제가 신나 다 변조 들레 야우 자그르 바탕 지라 데는 변조 시라 마라 지첸데 이네레 단데 상기타 수수키 비용그라 아스야 지도다 제마데 수수키 비용 마세 나레 부구이 부구에 부부 데슬라 키 비용그라 산 산산 지도 단데 신지미지 데데 제안 센슈르지 데네 아용게
1: 다다 제란 소소 제란 제 제레 메시지는 지소 쇼슈 제레 진스 인제 라브 투 베셀이 아진 나난 저다다와 中港，明天结束中港，全部停止了呀！你这个。

미년주 투럽사변 고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지 뉴키 년준바 AI 점이 기라니 년년준 슈별레 체세도르가스 생켄 헨게 구캄상 군인이 투도도 집균 속배 도시 땡벌주 경규 런부사바 베베 괴지베 치리리 첸 센조난교르가스 슈규이 팅디리 첸나 원럭과주토 신장키티 니에경을 찍두인바타 디쿠이 동키 무이지인베 남부 균도 당시 쿠바티 슈규이 찌드게베 치중이니 우롱우치 총게 텐산추 젠쿠람 땅이기 니슈 베 텐산토지 캉친키 고르게베 남중급 농나 람을 장시 제지바타 치경을니 사경토 무이시규 로든주 튼주르 리베 캉다 텐시인키 라토 쇼세키네 사토 디조 체베 로게 고칼 로게 구시유 콩키 땡아 강바 살라후 용아타 토그니 쳇주자바 군투 남시 장아치웨 급수 캉베 낭야 장아치웨 뉴톱 체워시유 타자 칩튼급 로게 가유바마세 더동 캉베 낭토 사츠 디체 디조 체베 캉바 님부티 베디 사바시두 둘유지시유 天使引起 용错你新疆起 地区宁波 有贵区别 孙娘北区起 盲区独立形式 第六年数 新疆起 地区宁波 有贵了 云退岸贵地当年 托 康宁北 江外了全学话他 陆贵他 东南宁波 有话 李娜切记没当我说起 当年了米的 有本谈对内提 你也江外记住说话他 亏东了 我也记引别 让你有贵区当年 卡车的 果然宁波日日行起 남부宁波 매발투네 초대七八점네 대대七别 파키규제토르친규 디구인발 당시 굴주치구바타 굴주치달치别 계제쇼왕치슈티 뇌망러왕유 신장산내카도 디루원세별배 군도치슈시니 디구인발 굴구치급 치지키 립용도배 치다마송왈 총리 문화치바타 시슌키 디브조치베 네민진키 나바케비에다니 게제슈완티 망초기 라토 주유바티시 치두카시 총기 하오항샹키 홍외디쿠 안이베 실루 윤쿠 총토 총미카지 조신 국디진부토 데디 균딘키 네츠윤와타 초부초 치베 르제쿠도 제모지시 유브시 로치콩 티가 조람미뉴바타 랑콜조

기행기 예전번니 미낭심기 머리비인변 켈리아 니디에 첸토부 다기강 충중 까케절와 신점니 키니 닌데 타냔바 나와 퇴뇨 仍律性年 셰리아 원나지 뉴바 지긴캄나 치잠규앙 티치 기겐기 레네니 치외도 칠외 리리시도 교육

지긴 라 키니 추세식지 키기 다소기 레도 강에 칭이지 착도 쿠르뇽라 미기타 녜럭기 촐럭 투메 듄두 키니기 나시 냠푼 상부시기 뒤쇼 송년 다소 지암 미신비에 몽부망부 외기 겐비에 지딘 딘자식도 게나지 디스암나 키니니 닌다 잠두마세 타도 추신 쳔부시기지

기계 남비에 로세 초라 장기 부신 집탕 루치 체디 소시 초방 로즈지 팀기 배준탕 계자 미바 리키 퓨디 미만 기겐 기 지심타 긴 심문니 리니 치롭탕 비치 미군테 리키 퓨탕 부신규

0: 야, 란쇼, 아, 고무소. 교부인다. 롭친 초조도관.
1: 닌다르 토리 추수용아바르. 유난싱징 리장 화핑포 미토리 롭진키 녜강키 로바와타 접지. 롭지 장괴마이 강비에 파르캠 남투바탄. 디다르 공기 닌지기 창례 고속계유.
2: 예밍리야 장괴마이 스위에 탈로로 중주집지인라. 나타다 유난싱징 리장 화핑소 pōmū tūchīng lōpchīng līyā lēng chīg yu. Ngā tātā pōmū tūchīng tī lōpchīng yīlā lōpchā sāngsū chīgīng yā yīlā.
3: Nidōng kia mē jūmē nī lōr. Rīgui kī gīgīng pēbā zhāng guī mē yī. Thēm zī dīng zhī zhāng nāng yuk dīm. Ngē lōp yu mī guī bē pōmū tūchīng lōpchīng xīg zūng nī. Rīgui kī pōmū nām lā lōpchōng kī kōgab zhūng yu tāng. Khuncō lōnggū nē chīr tūng tūba chā yu yīn xieb tē shī.
1: Lōpchā zhūng jī. 공기 구수 탐구 매발 마두발 강설 멍위 접소 나와르 피바탕 의부 김상기 부모 롭자 짐 돕지 공기 라룸 망부 겹지 김사 티도 망부 피피
3: 니도 야메 주메 예러 당탕 시슝 티신 지조 리지카기 로람고 쳔아 의부 부모 로마 두웨 로유 미고베 토짐 로브진시 윤난 리장 토조
1: 장괴 메이 리괴지 부모 남기 응외네 세나 롭소니 진제 개심부 임바 김바탕 공기 롭소르 데니 의풍기 사와 쥐구기 유
2: 먼저지 굴기 집에 뛰어남 초라당 용구마시 먼저 콘소야 롭종의 고급시 준비는 콘소의 미지레 와리야 균도 당도 부시 당의 김상지기 레와리 균도 당도 부시
1: 롱어 중니기 되주나 롭다 쇼르니 유비 총세 부모 직동 계계 조미시 장괴 메이 친기 롱쿠니 튼디 롭다 치모 짐규 총유
3: 장괴미 투가신 고어투어신니 포모망고시 롭저체무튼제 리구이토 로용어탕 가제 체쉐기 리네 담바테시 로마남니 덕균콘라 난조 나르스은제 케란더불 교주리제 조규윤
1: 통미의 섬두시기 겐리 개개 상비 남타르강시 심슈 차구시라 된니 교르미 탐지 라리남
3: 제셈탕 시럽러 디니 총세 포무망부 미람러 쇼송 가난케 뒤럽기 미비 장괴메
4: 년부 윤팅낭유 자두 APP 윤팅낭내 중앙농치 년칭지교래콩기 년칭탕 농치리젠리체카래 키랑기 강센드버티 유튜 컹중라센초부탕 더더욱 예용기 농친치람카기 선율탕 제링 링내 루양 루지소기 리첸 제자망고 제랑내 지도다 센초 아장장 APP 티낭 안주 중앙농친 년친지겹리공기 벽에 리첸야 센초 계시 윤티 윤행 안주 벽에 리첸 센도나 외래야 키랑기 라도 카바람 랑코 롱레 링류도 체소 긍중토 윤티 APP 폴리낭고탕 윤티 시베 예이 기타 제니 윤니 찜바이 윤티탕 팅니 년배 팅디인 云听 APP 彭林囊处记，提醒瑞囊节日托年，藏语广播协听年崔西囊的节。年不云听囊语，俺做云听囊节用。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남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3: 승리계 군감사 샴르 중앙룽진 인진 지급리공 표가 룽진키 롭종 튜츠시빌리 전시우인 안내팅디리 전좀지다 년준쇼케 미마자조인 드린야 구비 모튜니 시진핑기 트럽사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비 공비 롭종 지든 시비 슌지 모튜니 시우인라 시진핑기 트럽사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비 공비 닝든니 카세 계단 균균 접시시 카세 계집은니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로 진균 배송 집이 지랭게니 지소를로기 팅럽진타 중화미리기 갸더를 럽칭윈규르타 초용네 중지지소 주인토벌 집이 멍시토 콤짐 니수인해 튀름디 튀이도 립디 조르초딘신 망조인라 배윤 타르와타 첨둔 이웅기 지소를로 팅럽진기 기급돔된 조준 체급의 카세스 유바타 튀럽사바라 rangye jitsu gi ngewa zo mimang gi geji denbi chuar jangbi guogo nirishin cherun zhu xin bata pege tomi nyam xin tuzan mo chungwe war gi gewa yinbi mimang dewaran zinbi pege gi gongba ngibar tu tagyong chen ni mi chua yong ni yar tun yong wata mimang yong zo nyam du chukburun gyuwara mu tu gundi dong guiba kase su yuwa zhunggui kejun denbi jitsu rin lu le dun gi ji guiba ni chua ngan si ji yin bata ཁྱི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ཁྱིག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를 누기 침경 말한 조부터 지소를 누기 침경 기급 중급과 카세스 유바 내법 사배고 먹부 돔된도 동호위 땅기 미빈이 땅기 권덤을 년부터 개급 린토바 주주 상와 지기 미마 먹부시 조네 미마 먹부 점린토기 먹부 자자는 조준 체급과 카세스 유바 중국 개준 대비 기급 침부 친지기 계진 저와 사브 주바르 군디 당디 미지기 레완지 튠 초본 주바르 군디 동괴바 카세스 유바 중국 계준 대비 지소르 루기 치 자와르 큐르비 계준이 중국 공전 당긴 구지 임바타 중국 계준 대비 지소르 루 럼루기 계진 치슈니 중국 공전 당긴 구지 임바 당니 치드 쳄시긴 구지 돕슈 임바 튀럽 사바라 당 주준기 지랑지 뜸바 당 조준 최기 첩신 조준기 권에 계진 모든 등급과 카세스의 제시 균형 접시시바니 당기 차샤 유제런 구지 체규 균형타 미마 대화란 진규 균형 초요네 규르추 서비 체규 균형 폐제겐 도시 사바 균형 미마 랭김 랑다 용규 균형 초요네 침다르 기급 용규 균형 지소른 루게 대외진단 다외 말라 균형 피게 동의 최도 망종 긴송탄 릭주 제주 균형 미타 정충 캄 시드 냠내 용주 균형 지용기 기급 변자 다와 균형 단기 미망 먹부는 구지 장전 제주 균형 기급 지는 럼루니타 매제 지교령와 군대 동주 균형 미지기 레완지 튠 초본 주바르 군대 동주 균형 저용내 당 냉용 제주

대양 지딩기 응어보 치탕지 이룽 딘중기 남샤리만 대패 대다 소소소야 중유기 콩 세도 유바니 제 메모바 시리 루유디 디레 유팅해 나바 무기 코지 시제 송 다창 정창 럭셔를 샤보피에 주부 조정 제왕제 랑당 링다 바르가 우두핀 시 급비튜 비미초의 추세다 현지 뉴슈소 강지티는 장 세종 토벌을 립디 시내 콘주의 교구 이치도 여제탐 우르도 조안이 롱티 제박기 뻔이버인 우르도 시베 타니 원소 중사르베나 리베 디베이나 대응원기에 롱망부의 콘니에 우르도 대주긴 유발 떠두버인 우르도의 춥지기 권내 쉬브이나 직 우르도의 춥지 고로 대제기 주비에 원부타다 피지기 규림시 유스미 차마장화래 차창화타 퇴구마장화래 퇴구창화 로라마장화래 로라차장중화디니 외비춘유인배 우르드의 춥제라야 대다리 인디 당토 퇴구의 덥디 남발해 림신 림인딩라 춘치바따라 차지에서 진유시 우르드의 소당 시구나 월이야 우르드의 춥제 시구바타 비미카진토 우르산 자전당아 우르티 지쇼 빠자시바따라 델레 우르티 주제라삼 도토바인 우도로 십제 이브이나 우르차타 우르티 원구삼 벌웅 야나 주궁함 주규 야르쇼캄 우르티 마르쇼캄 우르메제 주이브시 우르차니 우르도 핑급 차자팅기 유베 규바실스르 우르티레 도종함 종니 우르도 핑급 도루세 지우쇼 입단자외 텔리텔리아 시기오시 우르구니 우르차다 냠두송니에 락바주세 알론텔리아 시기오시 야쇼니 우르차 미베 쇼디 우르구단댐페 터구중 승부 유바텔스 마르쇼니 우르차 유세 터구중 통화텔스 우르디 춥자니 우도로 중화 차지기 가사 시인베 디마도 바라 우디 소재다 제주 대주의 시세소 Chunin Chawani, Shobo Mibar, Kaliya Pundyuta, Ming Mibar, Yangliya Chungbatarri. Udu Chubjani, Urdu Suwe Mungshi Dub Yinbe, Teda Dobar Chijuni, Hajangi Genka Chimburinyam. Niba, Urdu Iwe Goro, Gubye Changi Manyungki Gune, Urdu La Yewa Yina, Urdu Lawe Gub Gubye Changi Manyungki Gune Yewa Di, Sumju Sogle Ta, Nishu Zale, Shitiri, Geleji Yubshi. 대남 라우급 규비창 문용 민저회 민토당장 민저시 숨주소래니 르디섬바 저예윤니라 규비창을 유바타 균통 규비 숨주유배 민양 대다 토바시 니슈살레스원니 라우디 저예윤니라 규비추르 유바타 균통 규비 니슈유배나 민양 니슈살레 답시 시티리니 라우급 저예윤니라 규비 니르 유바타 균통베 규비 시유배나 민양 시티리시 답시 소남 민자회권의 요아이나 민숨주라 심바숨주시바따르 비미남기 라랑기 제추기 따와 미지발라야 딘해 우르디 솔루기 제바 민자와 망다지 요아치 유바디 배차시나 주미구리다 시리미마 수가르수나 도레 카조로 터중 차진치 유시 주미구리니 미구이 르무단데메권의 레유 시리 미만이 시 미수당 자외 고네 레유시 수가르소나니 쇼아지라 카르부타 쇼신시 나구이미 고네 레브시르스 도린니 쇼니 싱제 치신 미수키 르모망부 괴베 고네 레브시르스 기요시 카조니 쇼예유니 냠도 자로 넘베 출리아 시요시 우르드 솔루 민다웨 왕키 르모당 차소 떼다캬 나소소 예바라 공기 요타시 Sumba, Jujia Minzhawu Gwane, Udu La Yewa Chibayina, Nguri Jila Jujia Minzhawu Mangda Jile Jubsi Di, Bena Bumba La Sirbong Ta, Nguibung Tobu Kurang Ki Jujia Minzhawu Le Juba Jishin, Udu La Yinai Le, Zigui Ki Urdu Ta, Pegui Ki Urdu, Rizigi Urdu, Gugui Ki Urdu So

0: Sonanamso, Tereina Lotang, Chu, Sulang, Tsushu Jeki, Juju Ki, Kenge Korki, Tunzen Kaji Shuhi, Tunzen Chuga, Sibju Sibki, Lo Juju Ki, Kenge Dina, Lo Dun Juchi, Midina, Lo Guju Chimia, Lo Dun Juchi Batang, Lo Guju Chimidina, Lo Rin Juju Chibi, Korki, Kenga Sigdu, Jitoki Mangzolia, Lo Dun Juchi Bi, Lo Dun Juchi Mi, Lo Guju Chimi, Lo Tun Ang, Kenga Jokbi, Shidun, Moto Ine Chimi Chu. Tunjian Chuge Shibjiku, Lo Juju Ki, Kenge Nang Tunia, Jirdan Tu, Lo Dun Juki Chidan Tang, Buga, Tuju, Lo Ju Shungze Tang, Niyu, Ngo U Tang, Ji Gyakdang, Dine Ina, Lo Kong Tang, Lo Rin, Dun Ji Chidang, Lo Juji Ki, Jigu Ina, Sun Gyong Tang, Genji So Ki, Nang Tun, Yub Jie Shi. Tunjian Chuge Ngubju, Lo Juju Ki, Kenge Ladar Chibi, Niyu Ti Na, Toda Parliya, Chui Dun Xia Gwadar Chigu Si Shi. Toda Parliya, Chui Dun Xia Mi Bam, Yana Chui Dun Xiang Yi Mi Bi Na, Lo Dun Ju, Jigu Ki na Tun Wan Yin Cham Chi Zi Ti, Niyu Chigu Si Shi. Tun Jian Chu Gen Ngu Ju Ngu Ji, Lo Dun Ju Chi Mi Di Na, Ge Ke Ki Den Bi Che Bi, Lo Dun Ju Ki, Bu Ge Che Si Dar Tang, Dine Chui Dun Dar, Din Jiang Ang, Lo Dun Ju Chigu Si Shi. Lo Dun Ju Chi Mi Di Na, Ge Ke Ki Den Bi Che Bi, Lo Dun Ju Ki, Bu Ge Dar Tang, Dine Chui Dun Dar, Din Jiang Ang, Lo Dun Ju Ma Che Bar Din Ji. Lo Gui Ju Chi Mi Ya, Kyunggun Su Bi Na, Gin Ce Ki, Gin Zhi Di Na Kul Gu Si Ri Xia. Tun Jian Chu Ge, Ngup Ju Ngan Ni. Lo Dun Ju Chi Mi, Lo Dun Ju Ki Ji Gu, Char Jin Sip Sir Sik Su Tang, Ni Gup Sip Sir Sik Su, Chim Dar, Lo Chun Jin Jie Chi Ba Tang, Yana Lo Gui Ju Chi Mi Di Na, Chim Ge Ki Gu Ni, Lo Gui Ju Che Bu So Ki, Gen Be Na, Lo Dun Ju Chin Zam, Jo Gui Be Gu Li Ya, Ge Ke Ki Ji Yu Den Bi Dar, Ngun Su Ne Na, Lo Gui Ju Chi Mi Ya, Da Jo Ri Ne Tong Gu Du. Ngun Su Ne Lo Gui Ju Chi Mi Ya, Da Jo Ma Dan War, Lo Dun Ju, Chin Zam Xia Bi, Lo Gui Ju Chi Mi Ya, Kyung Gun Su Bi Na, Gin Ce Di Na, Gen Zhi Kul Gu Si Ri Xia.
1: Tun Jian Chu Ge Ngup Ju Gan Sum, Reng Ju Yin Na, Tun Jin So Ki, Da Ju Jin Wang Ki, Lo Che Be Gu Su Na, Lo Dun Ju Chi Gen Ki Mi Di, Jigab Ji Ji Yu Den Bi Dar Tu Do Tu Na, Nyur Su Che Gu. Tu Do Tu Nyur Su Ma Che Ba Le, Lo Gui Ju Chi Gen Ki Mi Li Na, Kyung Gun Su Bi Na, Gin Ce Ki Gen Zhi Di, Kul Gu Yu. Tun Jian Chu Ge Ngup Ju Ngup Si, Lo Gui Ju Chi Gen Ki Mi Di Na, Jigab Ji Ji Yu Den Bi Dar Tha, Toda Par Ki Tu Den Dar Lu Ru Yu Na, Tu Do Tu Zi Ju Che Gu. Lo Guju Chigen Ki Miti Na, Tuga Yue Kyan Lo Rin Zidu Ma Chibi Na, Tuyden Dara Chingge Ngu Chi Na Zidu Chigubata. Guda Danya Lo Guju Chigen Miti Lugdun Ki Tuga Nangto, Ngar Si Lo Rin Tan Chingge Ngu Chi Na Zidu Ma Chibi Na, Lo Dundu Chigen Ki Miti, Gigab Ki Denbi Chibi Lirim Dara Lo Dundu Chizami Na Shakcho. Lo Dundu Chigen Ki Miti Kongse Nangse Ni Ki Denbi Dara, Lo Dun Ju Yuna Chin Tsam Xia Bei Gop Sui Na Ngun Tsui Nian Lo Gui Ju Chikin Ki Mi Li Na Dato Tong Gu. Tun Zen Yuna Chuk Jir Ngup Ju Ngin A Lo Gui Ju Chikin Ki Mi Di Gigab Ki Ji Yu Denbi Dar Tha Toda Par Ki Tu Den Dar Din Jia Tang Dun Jung Tang Che Si Dar Lo Gui Ju Yuna Che Gu. Lo Gui Ju Chikin Ki Mi Di Gigab Ki Ji Yu Denbi Dar Tha Toda Par Ki Tu Den Dar Lo Gui Ju Ma Che Bei Gin Ki Lo Dun Ju Chikin Ki Mi Li Na Gung Gu Sui Bi Na Gin Zib Ki Gin Zi Di Ni Kur Gu. Tun Zhe Yina Chuk Jir Ngup Ju Ngu Ju Ba, Chu Tang Sui Lang Tang, Tse Shu Jie Yina Zhe Ju Gen Jie La, Lo Zhe Ju Ki Gen Jie Zhe Yue Den Bi Bi Na, Bi Shi Chen Na Yina Jie Du Chen Na Zhe Yue. Ta Xiam Li Yina Bia Zhu Na Ta Gu Bi Yina Mu Tu Di Na Ba Tsu Ra, Liu Ju Ji Ba Di, Jin Bi Gen Jie Guo Ra Ji Yina, Chim Gu Ki Den Bi Ka Yina Na Ba Tsu Ya Ngu Zhe Shu.
0: Tun Zhe Yina Chuk Jir Ngup Ju Ngu Ju, Jin Bi Gen Jie Ni, Jin Gen Ki Mi Di, Ren Yi Ki Gu No Ri Mi Tu, Jin Yu Ki Mi Li Ya Di Wa Tang, Jin Yu Ki Mi Di Na, Jin Ba Tang Nin Chi Be Gu Ki Ken Ga Sik Du. Tun Jian Chu Ge Ngup Ju Ngap Ge, Jin Mi Di Na, Jin Che Gu No Ki Ki Wang Bu Yu Ma Che Kong Li Ya, Jin Ba Di Chui Tun Che Chu. Xiong Ban Che Be, Jin Be Ken Ga Am, Chim Dar Na, Chui Tun Che Mi Chu Be, Kui Gyo Tang, Ui Gyo, Wang Bu Kun Jin Che Li Ya, Ro Gyo So, Ji Cho Ki Ji Ben Tang Gun Ju Ki, Wen Gen Ki Ngo Wu Den Bi, Jin Bi Ken Ge Yin Bi Na, Kong Se Ki, Den Bi Na, Jie Tu Mi Chu.
1: Tun Zen Chuk Ge Ngup Ju Ngar Gu, 진제이나 규누디 팀다리나 토고탄 두루신다이나 주급이나 제육이 두루다리나 주급 된전 두제네 두주바 중반제비 진베이나 겐경 팀다리나 최대 제축비 구조탄 의주 원부준첸라 로교로서 지도기 지변타 군주기 원경기 모된비 진베 굉장히 의미나 진행기 미디나 진제 규누리나 지두 마체베 급수 진유기 미디나 지두 제급의 지도디 된드기슈 공세 난세니 기 덴베다리나 지두 체급의 진제 규누르티 진계기 미디 삼신도 체밤 레즈 첩지쇼의 긴기 철균 총타 메라도 송아이나 진계기 미디나 긴접기 긴드디 고르고요시
0: 튠젠 추게 추추지지 진발라 우인게 수뉴 체촉바 진발라 우인게 수뉴 체비나 진유키 미디 최덴다 우인게 추구 튠젠 추게 추추지니 진베 규누리아 gyunchen tsam yubi na, jimi di genzhi na kurmi gubsi shi. Wengen su nu che yubi, jimba yi na, jimbe gyunol ya gyunchen tsam yubi na, jimi di su nu che be wengen ki che gong su, chungmi tan jik zong ki genzhi na kur gubsi shi. Jimi gyunchen tsam yubi xin xin tu, kwa da mi zhe bam, yana gyunchen bu mi ba kakdi che di, 진유키 미데야 경군 수요이나 긴서 긴지이나 쿨굽시시 퇴진 추격 추주리숨 진유키 미리야 샴세키 내주키 제시유이나 지미 진바 추두이니 제초 당부 지미야 지미니 챙키 침튼 키와니야 뇌지 첩진당와 니바 지메야 초용시비 원게 유야 미주바 숨바 진비 켄게 나리아 최대 시작배 운게 미주바 지미 최대 지원대나 최대 지구비 퇴자 시방 신구비 니니 송지 로지 기능 줄이야 비주 지구 시시
1: 퇴제 두개 두주집시 진유 지미 팀게 자주 기겐키 지미 시와 망도기 자주 비누 쇼와 교비나 진겐기 미디 슈 진겐함 팀구 레제베 진베이나 최대나 제초 지민이나 슌진밤 팀구 레즈베 트레딩이나 지원티나 트레딩 지구베 튼자 시밤 시구베 닌네소 더주기 능주도이나 죄구 튼제 투자 아니 투주령아 치디 왕다기 지베이나 치딘 지베 급수 진유기 밀이나 진제이나 균으로 치로급에 리드디 튼초규 튼제 투자이나 투주지주 진경기 미디 벤주르기 쿠강외세 침부 도도 송외 강디 튼지 니르용암 김장기 조아리나 느규 접진 티베 급수이나 드네 니 지베 원게디 머두비네 드규 다드네이나 남부스 모두디 류중니바 무비기 켄제 고리나 베르라 타 급에 모두시바 세로나
0: 튼젠 추게 추주집디 무비기 켄게니 무비 리미티 무비 동미리 무비 랑마타 튀가 롱비나 뿅의 제주치바탄 자지에 기억이나 주주치배 고르키 캔게시시 된젠 추게 추주십게 무비기 캔게디나 이토키 나베토네샤구 이내야 정충미 파리야 무비인 태토 로스 최대 샤유바 디콘리아 주민도 무비기 캔게 낭튼리아 지르다니 무비기 남찬탄 무지 주고 장보 기제탄 두가 제단제리야 퇴진 유비시시 퇴진 추격 추주시고 무비기 캔게시거 무비 리미티나 무비 동미시와다 무비 탄저와 유비 레든키 저고탄 너드니법기 니주 딘투비나 던주치고시시
1: 퇴진 추격 던주 무비기 계기디나 문주네 네 멍을에 쪽드이나 재미초 지금 문주네 멍을에 쪽드인 재비나 무비기 장부로의디 시자제네 치료 제고마세 기기장 지자고 튼제나 조제 두지 튼지 무비 동경기 미디 튜덴기 치랑타 장보더 무비 튼주 마체 바르티 무비나 랭케기 밀이나 중구 수비나 중구이나 긴접치고 무비 랭케기 미디나 튜덴 샤베 치랑타 장보더 무비나 말라비나 튜덴기 치랑타 장보더이나 기거트고 튼제 조제 두지 튼니 무비 동경기 미디 최대한다라 무비 규주기 내출이나 십시탄 대구 제초부터 무비 랭킹기 미디나 최대한다라 무비나 동민리야 두가다라 노드 진행 거기 내주지람
0: 제이신다이나 기그제베 투가 최된 샤미밤 야나 최된 생이 밀라 제림티 튠쟁 앞게 주베 땡비 제갸 응미수 땡기 있는 치미도지 므비랑베 윤치 로지 머심비나 므빈 제주치거 냠자수 지주이나 제구 므비랑베 윤치 로지 옌심비나 로지 신르신토 지주치구 학베 윤치 로지 미륜비나 므빈 제주치두 냠자수 지주이나 치구 튠젠추게 튠주튠아 므빈 리미티 최된 샤베 투가다 므빈 제주치구 므빈키 투가 최된 샤미밤 야나 최된 생이민나 제림티 튠제 나비 주베 땡비제야 응므수 땡키 치미투비나 므빈 리미티 투주 컨롱투이나 제주이나 제초 무빈 동미 무빈 리메야 루튼키 투가 난히야 제주 지구비 꾸디니 당초도
1: 튠젠 투교 튠주 튠주 무빈 링킨키 미디 튜든 샤비 투가 따라 무빈 제주 마제비나 튜덴람 지급지 제주 때미더라 니 투유기 지기디 제주 지구 튠젠 투교 튠주 튠디 무빈 링킨키 미디 무빈 은으르키 제주 제비나 도다 파리나 로소 튜든 샤이바피 무빈기 윤세 응외따라이나 기가지 갸고 된전 초게이나 든지 된게 무빈 링켄기 미디 무빈난 제주이나 두가 마루홍도 무빈 동게기 미라 두두 지경 지급이 리드위디 된초바타 무빈 동켄기 미디 무빈 제비나 두두디 지경이나 제초 된전 초게 두주 들고 정중기 미 파르기 무빈기 켄게디 무빈 동켄기 미 무빈 된주이나 지두네 주비시
0: 된전 초게 개주 계제 응위비운동와 땡고 치구신 응위비운기 계제디는 계급기 지유 땡비탕 개미초 응위비운기 켄게 나리야 계급주배고리이나 최된 샤매비는 계급미발 지급시시 응위비운기 켄게 나리야 계급주배고리이나 최된 생이 샤매바탕 야나 토다팔이야 그서 주신 샤매비는 산에 태가함 야나 토다이키 뇨종치단탕, 뇨종기 콤수, 총래 기체소기 교긴시송지에 기그이나 땡기 지급시시. 정중미 파리야, 무빈 동린치바야 기그이나 미발 지급시시.
2: 나다 파문이 고르치기 날리대 윤회, 만주 팔러 투유기 개발 유배수라시도.
3: 암라, 기란리야 참부김부 말해봐.
4: 암은 참부김지에 님 가시 진수. 이내 란심제 제유산제 랄릴라메
3: 나다 파문이 총기르 지나유네 만주발이야 투유기 개발 님의 카세유비 나와도
4: 파마탄 디기 냠주치발 투유기 개발 커네형
5: 암라 기란 샤브르게비 년년도 수요초
4: 난주 능민 냠좀치발 투유기 개발 커네형
6: 바라다 암라니 슈스 투유르 투유르 좁쇼
4: 파마르장비 쓰와르 Tuyuki kebara kene yong.
7: Bala damla, nazi saman loo yong yu.
8: Bola, bola! Namo ki tuyunchin, pege ki lamne nyen zhun shu. Kandilinje ni san shimba ni, Zhongya mima gwenkyob lungchin le gungi pege chin lam yi.
9: Jidan
4: 蒙古下的东区日常些地，连住拆迁团，还从拆迁团中，他记得光顾些个别年代的活动。李强杰，前工资单改签的为国堂。习近平也觉得，某些也搞经过这边，将从天朝一半九百倍的国。习近平习近平给对前节门的总部团，拉上总美军参着来，也去给个团，露宿于雷电边，雷总先不来，干嘛特别国？也没胡说，着急急，杨总马不赢他几斤内卡钱。还你是林总统，这个一种钱，莫喊再送些别个所嫌。下面来听第三集节，就这弄点那么些人物。那个雷公的别问的词，那个隔壁才几年级，吃足几斤多，干嘛叫俺咱们来？山东青岛中学，北海之星做政策公司，亚空学业总队执行一个这个啦，杨素先生没学历，没那些米差钱上学。林总统级，中共中央个习近平书记，亚克局主席。中央委员会主席习近平给前途人通勤农娃同志日本感谢农业山东青岛中天北京执行组织总之执行协来美术团里没那些没差钱上学这位级别没那对出党政监出席团金主团三叔书记列等要不这个办法是连组织一件工作接触三部协调趁他跟着党的内部动股协的农学习近平给三个瓜团只有第三个给拉不下丁字农业每旬节我们建议拿出扎起就地钉子团我们国下头东区入场协调连组拆迁团还从拆迁团结关顾他家的协调某某某组结厕所团一路结连家送送电梯线过线那的农学中国中央七十几届一零学亚视新加坡个总理李强杰接工资的农业年开以历史价位门南对出党政监出席团女婿有给密码手脚金主他就来电要不着怕如同农村蒙古南部这些国，亚视新加坡连江用人工气，机械耕种的那些地，三里瓜东、雷一瓜个，连江同时间跟着安徽连的东瓜东，年开以我们建议扎起就地钉子些地，连住拆迁团、去拆迁团结，光顾他家的些古稀的农药。习近平给日本改建团、李强哥、龙虾热团、茶汁多等不易，雷电促成三里沙多特日这些本外有八团，山东人情节。都是人族先天，三里沙多克他就说叫雷电，你就有给这票。明儿雷电卡执行被公安办事。那个雷公的别问的词，亚克新腾亚克杰总理，莫迪也点起弄瓦特，亚克杰主席习近平，大瓦隔壁才九年年内才七十年半，亚克杰得了三百片地，莫是亚克杰我这边江总听九一半就解释。那个雷公的别问的词，给跟对钱听见你把前女友被告死。习近平习近平给家用酒家气给跟团露宿雷电盘对前酒点着团拉森做米酒参着几把团家气露宿雷电把错感谢别总些提联系配合前途也肯定能挖团第二次被给跟酒跟吃三只钉子农业生存用气给跟来这个团露宿来通气些别大宿大被动挖团露宿也家靠多钱组织来跟的动气多宿两把团能宿酒开宿三点农药亚气给跟团露宿雷电把错习近平给丢了三片中国铁军电别新组织路九公办日不值得先天跟兄祖兄团没那苏兄哥在为连根落来电不一天雷个罗密团感谢别总先天罗密罗中团下完日怕亚日次电球没几些别新年总部级的你玩下集团露宿也亚克多千九年组织些别狼狈多滥用袭击三班组的把下集引起些药杨树九朗布萨比托罗素亚克多庆组织协比今年电变强攻人生东区协助八通莫里夏大姐拉起下下来协定门那巩固全部有批给给崩卡克连给俺为自己的八通跟着俺为七人组织有习近平习近平给参着通面对一般的亚气给给南来接瓦杂木滚得一把协议来第二次被罗素也下降配一切卡手自不知能挖些军事江苏近期淮安中期西安罗琼荣登公格主持军阀李纳协习近平主席罗素同给给他投个三亩农地云这日日同气日日弄退化我就内部

코유 두세 수기 레딩 변이 자체가 종목통 예고와라 나래 냉좌동 비례기 코유 전제시 카차기 전거지 해나 초막의 륜턴기 뒤체 계지 해디 고자비 바신라 포종 보다라서 다름은 좋아통 군지 내츠 사바통 공신지 고제비가 계지 요나 댄도예 론저 헨디나 용휴 론저 카바 이티티 제주 여거 지지지 니레가 쳇세 거동 까마 산치니 혀주가 쳇세 나동 까마 산치바동 용휴 겐처 안도 포종 보다라 제디 제히 히추 네츠 옌도 쳇디 곤제 뒤체 레지 히규나 녜라 용휴 타랑 제디 차좌 행년비 초마치가 차좌라 냥주 히루

아래상 조블란지 당 디초 찍은기 때른 것 자튼 근 저크시 빌림츠 너 똥쯤 던이죠 렘츠 딘 돈쯤 바우던 더 돌지 등 좀진 간크로 도트린 샴라 렌진 마타랑리 레콘츠 렘츠 너 샹드글라 삼버갑스스

망소 동영 아빠 머겨제 멘춘 겐줄제 다토드고 지 머겨제 멘춘 겐줄 샵처 흔은 지게 머겨제 응차텔 바땅 메튼 시지 머겨제 멘춘 겐줄제 대통 이츠거든 노르톤 이츠거 일톤 이츠거 소설비 머겨제 멘춘 겐줄 샵처 콘드르 차제땅 멘춘 겐줄 차튼 땅 일미 로들 대통 이츠거 팬츠너 레틀 땅 냠틀 체크 체르 동제 니 멘춘 겐줄제 어린이 샵처 럼프르 차제 Menchun Genchwa Chia Rini Chien Chia Gendun Shabsha Tang Menchui Thiltun Gensung Chizhe Lagtung Tepjin Menchun Gensung Zhintang Nyam Tang Jigtsa Jigpa Sogcha Shabsha Tsoshib Sharjit Tang Menchun Genchul Angtag Tang Chachung Genchul Shingwa Lartin Ni Genchun Nang Shikin La Menchun Gulpa Tang Menpa La Gupa Tagshil Jigtsa Sogcha Ngagza Menchui Ticham Chia Tito Chachun Datu Tang

생일인지 공감상 난저 사대 로가르키 근리타 자타 퍼이솔라 뚜루랑 유에치 주기유 웬디 미심 규에 뚜르코 망치원니 사대 부모소라 뚜루피와 샤단이 디랭기 센조 양년리 세나 사대 부모 뚜르고게 자지시 케바티 슈인

미마고시게 파르고게 차차 총칸 고르시 갸게 토니 요고와라 퍼유기 넘버 5주 칭겐시르라 나라 로지 콘츠 어머라 바 지로 지기휴 콘츠 류도네 수균타 팅럽 송제 초와 세부통기 휴 데니 셰티 규쿠탄 자와라 표셰기 규쿠라 타르스웨기 나라 조니

안저 셰바 셰마 츠에 봄에 거르키 루시에 마고식 랑휴 된도 콘손니 루시에 난키 능예 식미 바라 롭데 셰데 토 롭데 능 신비 기겐 인시라 미미리네 쉐샤 균진 능겐키 셈소와 식타 종습 타르게 동웨난 망조진네 칭케 추교르니지 바식제 인시진 콘손니 사토르 초신 사토르 정탄 챙겐키 봄머리 콘조르 랑베 뚜루 테다니 도스 제바식 민바라 콘츠 라니라 데니 미게 페베 초아티 뚜루 랭게바시 도게베 춘즈잉웨 디시 샘라 봄낭사 시바티 세로나

뒤내래 아 게라 공니 취베 개용게 치표도 중외 아 게라 넘버라 대시들의 수주인라 대외 나머지 교회신이 용이나 뒤단 넘버군도 구수 세단 당 제진 사다 야 양의 따다라 피외 대시민들 수주인라 아 랭게 구례 가수 수주인라 네. 이제 소년주 주제기 난투 니버티는 니두 다하나서 메시 균지여 봐. 롱와시 칭화로르 치미 봄람베기 진짜추투 슈장 내주디 마직 슈윤두 선바티니 운행 안조라 싱규티 거바지다 안조라 옛날에 닝톱 치기 다 티신 밀리야 다 심슈레비야기 난투딘데 지리 섬길 슈장 샴나 티난드윈직 랭게 소년주 쇼히라 但龙华西清华路的前面不不让别心就路没增长的最多你也加了罗西不西进了那边梁家坡清华路的前面不不让别心就路没增长的最把他啊空一年的带带了清华路的前面的主管的他把的给龙华银北给不不让别心就路嘛啊唐不得了呀就不是 梁家坡你那的兄弟陆春西当西都陆着的就不是因为两个体对陆中了刚也清不拆解你空给帕玛尼给 고라인은 롱웨기 롭자르 단지 금급 접단타 푸니 동제 장도 죽지 세바시 다이네레 량자부히 통속해 말랑바 세제 소수인의 왕부 탕당기 부주 신능신 롭자 침무 딩토바 체규기 타딘데 지제부시 근데 량자부 다 토주동 외급들이 있는 로마 롱와 지단 토주를 야 수매 접바타 롭자 침무로 슈드나 미소지 주신시 단제 칭을 롱와라 초베게 로라 침으로 림바 차구지휴 된저인 되다 로라 침으로 퇴배 지리나 량자보기 응을라 녀주르 공수시도 잔델리 젠수네 대바타 대지인의 비준 카시도 로투신 롱이 비디 좀지 체네 대바시 근데 녀동 잠이 주고 로르리 겁이나 량자보라 롱이 토하게다 제시 매베기 차지들의 지와라 소수 제이 근데 제제 심주 제대 아니 심주 로마의 요트베기 제대 제바타 녀동 이슈 曾你落了一呢清华落了起没西人没心就了没给增加的就吃不是天天你都你说这些落了一呢可能来讲清华落了起没不让别给心就了没了就住居住这里切解呢他说空给什么东西呢一心的住中和谁西藏他空得不拆下呢唐唐没的没些军舰进行对于鸡蛋给落着住对什么落中鸡没生意难着 소액이 강에 희난자 아타칸다라 강에 망부지 체제에 따라 파마니기 롱웨 랍자라야 단제니 안주 락제 베세다 근거 집단의 포니 당당 틴데지럽지 체브리 이는 야 공개 소수기 레왕 테다 틴데스리 삼제 케란제 무슈바라 담미시 미시 균제 인데레 아니 능류 지조기 소수기 레왕 틀이야 윤도 등제시나제 니동 겸이 주불로네 체제니 칭화로부터 치묘기 실험배기 심주로 매기 육대 처지 체배 마세이 내래 육대를 대랑아 추동아 대마제다 공기 급티도 수수 민가라 유배기 소화이나자 장제이나자 대다리야 뇌룩한제 마대바 무투도 롭종래야 준주나제 칭화로부터 치묘 봄람배기 심주로 매기 이세대 처지나제 한탄다이 내래 이세대를 딜랑 욕트베 마체네레 안소소 칭화로브르 치면 낭토 준주기 답부 자기 그외기 개바 딘데시 토버발 다 생게스 공도 가버시 미시 균진지 당도 왕부 탕탕기 미탄도 와 있나 소화티네 엘는 중앙 주 지단기 소화티네레 강에 망부 딘데시 제거리 다 콩더부 미시 균진지 군에 사샤나 로벨로브자라 마데베체 딜레 독디 칭화로브르 치면기 니 봄람베기 롬네 인한자 딘데지리아 조린 딘데 난고든 카레이나 다소소 게 소부기 차긴 인한자 소외 차긴 인한자 통초대제 아니 차긴 힌 난게 좋아야 쇼 딘데지리아 들로칸제 마데바라 안틀레 녀 아용 삼성기 토제 딘데지리아 아니 人家 체구든 카레이나 더뷰기 톡바탄 태좀 유세치 슈잔티 티레 인네레 량자보 쿠란게 레세브스 균사 쿠란게 슈야체나 네다 균용외기 런부선조를 실전 지급 녀지니 체베기 된다라야 윤도 동료매 녀미유니다 미시 균진 미나미나 좀 미티외 망외 통토바탄
콘솔이나 다당 집어 진교리야 규제동의 지도인스 다 마신게 퇴준 망보제 비주 제제 남격교 망보로 교유 이내래 다자 나라 능력이다 300기 사제테르 이나자 소수기 심난게 믹스테르 조르송시 송통아 슈잔 참데 이내랑은 주콘라 리스텔의 슈주히 Sangyuru tindaji hengkia sori nyamchi shudu naba lingkia ila gongzui kintaji chungyu na ta ngare ngune chasha na liangjabu mingxie gyunjian kongge mezi ki betup ki chulgyu rimu tindaji ki chuyla ina ngarang rang la nungyu nganzui lingbe ki tambi tindaji tenso yosu la Ningru jengi dola igungbi shirab jengi bangla me shoro jaz laban nangxin ta kongge ningru ina ja kongge sosu ki tup na shirab dendra jira denjian tandeki ta nganzu mi tsangme jesu yiran shugwebeke lobda yinan zha, lomne yinan zha, tsuwa yinan zha dendra jik zuyne tubushi shu zan zu ta kongdabu ki mixi yunjian jike sosyo ki puksam ge chedu bejun dendra jik nang tukdu ajan zang nga nazu ta mi jitan jik ngwene chashane le tiwe sosyo ki puksam chedu zuyne ta ane rinye chi sati ni hajan ki kejimu jire samgui shu zan namsha gyanay gyundu nga nazu ki sosyo puksam yu si di le labaru lue dong ta di torje ma sha para sosyo ki bejun ta kumkang dunbu ki yu nga zu siya ki nima re la tsik re re shintu ane te kya chung ina dan jangwa ina ane re shik ngan zu su su ki miksa tere chung e re samke shu zang tadi lianja po ki da betup ki dam ju dinda jik namalengke la nyam ju shubha gyu je namalengke chora ina le te chu le rengi le yi chi tan dup shu tan ning ru kan mang mang ji nye tu pe tan jin tu pe ki rwa ina shu gu hin la Tadine nabalengke shujegi nangtun sumbatihi na taang na tsu misim ta rabdu gyogwa basa na cho. Yame na nizuti jesu ane ya misim la singgu tegoya ki nizuti nizirisha. Tadaya bala kushigwe goro amalagi lo chu basa nangtu. Nidu yame chumyo gulio dawa chukbara ina penchung hoge yen la mokyu kange langkoro ruka ki rubyun hu yung fei tabzo gyobwa chedu ina kushigwa shi. Gabdidiyo kongi pu hu bo wen kye ne dawa ju ju le chi mi. Chungdu yu na hu bo wen ki dagwar nge bala kabara yori se chigi hui ba tang ama la ki dagwar pu le da bala legen ju bara pe ba re se len yung guo shi. Tene hu bo wen lo ju le le pe ji ama la ki si ne bala gu si gwe go goro pu le xie ba shi. Talyo dawa chukbara yu na hu bo wen ki tu ju ki ga zhang tuan ba tang ga zhang ti dag da mabu lop de ki lomadwe ki ga zhang nang tsu ki yu ba riz. Ta dawa tuan ba re yu na mabu ni ki ge sung chen zhe lop jing ki lop du dadu kher je pu ba la di. Ngun si ba wu hu yung fei gu tsu shu gab ki len shu teri gyu ba tang ba la ye gu nye dun tu pu nian dian ngang mami gu du jik shu ba tang ba la nga mabu lop cha ra yuk chun song si shu du. Da tang bu ba la gu shik je Amalagi lochu zanjita basa nautu samba. Teta buki nezu di na ngana zo mi tsangma sem kyo gobe ki nezu di nrechikri. Yina ya lo ju jie su amalagi da bala chungbe ki gor di pu hubo wen le ma changbu changxia su yun du samba. Ani pu sem la yin le chi su so so nar sunbe ji meng mi. jik che dupe ki dunpe tenda jinele charwa shi. Tenda yintu an talu ki tujyo gabla yinele dada hubo wanki gajang di yinele ni mami lobzara lomatuwe ki gajang di na tsuyupa shi. Dada teni ngana tsuy gyundu tsuyupe ki pashu pyu zimba tenda jirba. Ta pashu pyu zimba ki namba tenda jiki wali yin pyu le chin rengi ki nushu yugu bala ki lakbe tingi gyubu di susu ma gyunzin che je. qi su dan na ge khub tang, tang na mi mang ge qi tu, ni su su ge le ge hu da bu yu ge dunpa tinta ji, ngay su an zu chang me mi gdun tu tong we ge ne zu tinta ji ri. Xu zang, ya ne zu tinta ji tong du san ba, pa xu pu zin pe ge mi sim gu we ge na pa tinta ji tong du, ten ni ngana zu mi chang ma ra ra sim gu rib du ge gui we tuan da ji ri. Xu zang cham zi ri, ngana zu ge wu bo wen ge ba la, hu yung fei da bu ge da, dan na ge khub tan mi mang ge qie tu rang suo lue dong gen jing wen xi ba wu chang ma le ni tuo jian na xiu ju xin la len jie cui ge
ngwesi pawe ki nying dup thang dup shu tinte chike nganzu chirabe ngwene chashane le ani gange chebe gafsu dundu chong pheba thang genji chato kuru pheba ki logo thang dup shu tinte chi jin sibisi re la jin

0: 직균속배도시댐보르조
1: 양균릉부사바람배배균
2: 先天天界古坎上项目集团筹备都市电波组将军冷不三百别别各级别七地里程属于天地里程南吉林区三年提给天电停车间去团练麻辣准备国西堂天内贵州以人贵安全用国以南边南属北国西属于银边天界内土河流安新居热瓦雨为了吉林区三年提给天电停车间去团练麻辣准备国体先说呢
3: AI 居民研究推入三边国产天界观看上我们没特别努力研究把 AI 这么一既然你年年准许别的前生就是个数
2: 到我这边呢吉林在九次呢做过天国公司团结扩展呢天气才能归不日日应用起行于天国公司女企扩展起主人寻把天好无疑我最切板天气才能送去送个开业在我提这刚里娘朝我约束提提在你嫁给的对你古牌应不是你懂一面你是这样的楼吉林在九次呢做白天气才能七中七在快乐西部帮唐部里不谈第六楼对图即七中七在推送里加起九牌语吉林区温吞区苏军临时更新图七百停车间区推来麻辣供用准不谈预报团队内北侧三百团结女数配给当地北侧头位配给了闺女千不年余今年二侧三十千年随军推来去列车三百断臂切吧中国南国措备参与公司唐部空气苏军的那个台阶前为所看图所列出名忙被南国去中心插了江心预警强用干部技巧马国玩南国西部团结企图不余中国南国措备参与公司唐北列车六站部积极制作六站去突然主任张国龙去我最切不信呢扩展去擦了脚步人规监督独自加着加什么谈这些青年可用的查缉图呢团结城市推动的催动谈一些问的解读不语因为罗县人吉林去南扩谈多农在局所列这些所随军去列车推来了命令人女成员去闺女直接杀鸡汤列级区级级狗贵区区随不谈切不起托洛汤前期康索级多数起来级六十个追拿天干手狗提顿切的从这新狗去推过通度单于不是你懂假面你是这个罗吉林心情级细菌严级所列级人汤帕玛给用级顿切都立不谈杀鸡汤多农在狗所给钱点别吞来给人堂盘吗推送列看所所加着顿仓的谈加着就记仓的盘语中国南国措备参与公司唐北南国西部其中其在三月松塔松不泥提列给你推送列加着松菜泥盘语吉林区三对乐加表起数母推起了东塘各自塘地位六在各追起吧南国洋东间塘女就三不所叫公司居家七十多万几千年九七从万年团在从外牌共同主义规定东西应不是你一年牌在七十当年三单团来给牌你对吧到我出别七军的你受到大间唐部特性建制秘书部的主席别进行托盖列国军事列国西松盖所松盖给文电开为扩南托给我谈吉林安唐部大经去松嘎列车偏东天松竹堡立柱切不是长工松嘎六站马岗参与公司预购出面松嘎去为是呼啦客厅连年骑行于他在吉林安唐部大经去松嘎被呼啦直接让给你所在加着加什么他提高落日江村松嘎你给他天东松嘎你给团结区别女不得于吉林去为了确定团列透过安唐部纪念女主为落所借用去昨年崔德康准据他成军为崔刚他成军人穷时不谈所军时不落亲所前夕吞共度之前年行情崔德康组的吞来扩展时部六十个追求原因不是三大吞来提各自盘的时度纪念吉林去 마라 꾸지 체디 뉴규 사바타 디체 사바 교체 사바 월로 처진 속히 제람의 명리 퇴례 기신이 도치 조와타 폐계 조교 꾸디 동교시 뉴규 사베 협공수 지링키 니웨 로셰진 뉴규 사바 창아치웨 쿠류토 폐주 동어 속히 간내러 담불 명리 뉴규 신뇌 용지타 림보토웨 장도 지체 뉴규 망보 냠지 피주 동어 속히 듄지 협공수 모투 강바 띵습 촉토가 제규시 니동 갸미 니수 쟁을 로주파 지링키 뉴규 사바타 깨기 토베 뉴규 추고니 록듄체 千万 치솜동 숨기기주기구 학잠신유 숨니 귤체 기신타 중귤 퇴내기 제람사바 구지체바 니동 갸미 니수 쟁을로 청춘 지이 랑콜 천재 마강 체유 공시 니티체디 지린 신친 소레 락제 심주 칸소 디시 투타 냠지 체니 냠토 멍외 당디 지이 류된 신류 투미 체유 공시 조부시 디로 공시 심주 사비 체베 뒤실 캐진키 소레 십제 투미타 랍겐 십제 바 냠토 랑콜 키 름티르 십제 체린 체베 네르 키체 갸지 갸신 유부시 중교기 퇴내 꾸지 태니 동갸미 니생로니송 지링키 림지 체나 멍외고 통줄 시타 치원니타 사이니 다니 돕수 지지키 각준 남자 꾸라린 달고 추유 디르로고 지린 신칭키 류디엔 신류 추미 퇴내 천제 사뚜 냠지 지시 주바타 카탕베 콩도 쳔바 숨주 소숨 정준지기 랑고 천제 마강 체유 공시타 중국 체제 강기 윤장 춘일주 제규 심주 강소 전에 킬레타 토럽타 티신 체식 강도 겸리 데이터 시부 튠조 투유 랑외기 리뉴 피게 동교 민리 지링키 교체타 디웨프라 취제 시부 튠제제 파르키 미시기 튜미 튠레 데이터 준유 디르로 뒤토 지링키 소레 튜미 소총 용보 튜총리 갸치니 수저뒤 차게 지파와타 Rinnu dikche so chong yungbob tu chong le, gyachi ni su zidun, chang ni dun parwa. Chirjin gyu dong ta. Nian che, chirjin lakze, shibshu li shi jie ki, chir chong yungbob tu chong le, gyachi jubshi chak dun ngang parwa jie shi.
3: AI 2mi nian tu, tu rang sabi ngwa cha. Henge, gwen kham sang, ngani mi tup rinnu ki nian tu ba AI dama yi. Kirani, ni nian tu shubi li chen sen gyur gus shu. 三天天界,项乐,贵州以人归南天用,国以南北南属北,国西三若南。大我给别得给土,让点行住三边去,落在了地面,在国家的美别,今天做出他去切不他。贵州是与库有女军参加参与公司,即即你对岸,毕竟他广东去,公司你他,娘们的。

0: 딩섭 체디 파르초라 디니 에시야 샤르 총라 되듯이
1: 공시 직접 진리 유리이 안추 리츠 덴베 락제 치게토 튕규 피주치 교수 동시유 지셰버시
0: 군조이 리제 튕비 체네 노규기 감추 드람 사바주 준키 고급 야부제디 켄덴 고이 남베 튕레 말라 기신 홀다 체바타 人工安 감추 친안연구타 셔노 초니 편주 조시기 초용 고이 남베 난수디 고이 디니 규주타 피게르 구디 동시유시 近年, 사콩 튠조 체니 고이 팔동 야기 체바
1: 고이조 주이 바시바 천재 피게 체유 공시 직접 진리 추수 핑기 안추 공시러 깊이 닥톱 송길 하점 유바 티니 뉴두 사베 랑콜키 토뉴 디투 말라 탁추 추시 과든 치겐 시시 지시바타
0: 콩키 니동 야미 쥬응로 공시 주이 총기 도시 차바타 서자 종리 튠기 치거 군주이 사코 네버타 피게드 딩슈르 토나 쳔부체 유지 모드나 유시 니니 냠구 냠지 체니 튠조 피게 당와 정규 친도타 총신서 구기 총기니기 벤조 쿠타 디투 체 유진 꾸여조이 뉴규사베 록제 규제타 디신 랑콜타 커주타 직딘 풀규 파나 마웨 벤조르소 캬군기 냠레르 슝뉴 겸니 주의 티니 친도타 총신서 구기 총기니기 벤졸 쿠타 디투 치베 삼니 카송 시도 뒤굴 갸결 체유
1: 후규 광동 탄 香港
0: 어문 제기 쿠친 쿠타 탄니웨 꾸엔 주의 지교부 동딘 시타 시비 동수 준소기 치덕규 퇴레 냠레기 드람 뒤디 조교 사콘리 개외 쿠르규르 구디 티웨 레바동 주시 我这 체발 신의 디르 로듀토 꾸엔 주의 친도타 총신 총기니기 벤졸 쿠기 남장 케지 니스고 남진 체발 괴멍의 고 통줄 듄주 등의 타 사야 숨타 채워 숨당와 타 유 강어 쿠친 쿠기 남장 케지 숨주 소주 남진 체발 괴멍의 고 통줄 니기 쪽 숨타 채워 구타 사야 초당 유시 숨니 누버 치루 당니 고이 쥐람 샤동 체바 미콜키 통다 차바 탄 듀니 하양 출나 타 무시규은 추부 루베 초도 자람 냠진키 튠디에 메고시 구이양 계지 감세 추근에 튠디 공시 정규 초구 추가규 무에서 에시야 샤르 계급도 워지 치발규 구이양 계지 감세 추가체유 공시 직접 진리 숨바 샤홍 준키 天哪 구이양 계지 감세 추근에 공시 정규 초구 추가규 치계도 동외 무에서 티주 킬레기 각주 니슈 티니 갸구규 유베 튜즈타 뉴버 망보 촐라 주규 타자 딥지 주게 시주리 므소 가고 주 팀지르 치동치 초기 유베 팀을리 니 숨니 나파 튠중 통니 긴진키 마네 마르 침부타 게주 긴진키 레치 치루 친유 지 모주나 유시 노규 감츠 드람 사바 주 준키 루지 케진시 인베 므니 니 동갸미 니수 쩨니르 다게바 괴양 게지 감세 추가 고치와시 무에서키 쿠니미 당와탄 초점키 퇴레 카돌서키 신체 춘진법의 왕키 급시진 피게르 고긴 체유 광조 추가타 생진 추가 청규 초구 추가소타 체디 추가주가타 젠장 추가소타 냠지 체디 시주 추가타 노규 감추 드람 사바 냠지키 속짐치다 사바 켜디 당와타 나마 냠진키 경배 릉루타 금지 冷露 피게 당내 초두 주둔 체부규 디르 로드토 괴양 계지 감세 초계원소 듄주 치제 퇴감 치니타 게도 스버티 퇴총례 갸제적게 파와타 노규 감추 드람 사버소 퇴디엔 미고르직시기 첸디엔 퇴감 치지타 나동 오티 퇴총례 갸제숨게 굽주고니 파와시 샤오홍춘키 수균키 니네레 드치 중유르티갈 속진탄 퇴례 총두 무이자 정시제 시지도 뉴베 대외레디 시도 유주시지 세바타 콩키 롱아첸 중어베신 군주이 터동 훈업서구기 계지 총균 벌규디네 타 속진디네 계진 두규타 드람탄디네 총두 퇴레 송지제기 치조 고이 남부사바 경률 두규시지 워주나 유부시 시니 계주 부퇴용어체니 고이 리자되바
1: 통진 총기장 쿠종키 점링 차타 림대 소달 규급 차타 뿌리 튕기 주심타 차

0: 다 튕기 주신 경용 콜트 체네 쇠신베 차이 콩아시지 괴야 기지 감세 초급규 치계토 총규 디르로드토 통신 기차 뒤니 동정바티 투총리 갸지 총주진이 파워나 치동 뒤시기 개주체바티 투총리 갸지 갸타 주미께 파워타 계급타 서구응업중을 실러 총칭부총유 공시 지겹리 진바 멍수디 된진 리위 투모모인비 리퀴 남시기 캔딩기 초기신체바타 세규피송 초보 뒤비 세규 개발진기 뒤체뒤유 팀제 뇌주리체티 캔디엔 리차규니 고이 리차차프시 민알 공시 치계기 낙도 듄척동 하잠샤 유진 칠동기 렘부치 양수조시 유지 모주 나와시 노규기 감수 드람 사바주 등기 고급라디니 권조이 청소 티웨 마와 정리 사초 강살규유
1: 콜레 디토라 미통주로 뛰어주 담소와 계시유 현단 민주의 키라니 티웨야 휴두충 소스 남비토니 조규타 소스 남비토니 겐쿠르바 소스 남비토니 냠쥬 소스 남비토니 타쯔 소스 남비토니 가시 소스 남비토니 북두 문규르치도 베붕치 케다 냠도 중국디니 르니기 남비토니 티럽진 문두 유와르치 중국 남비 티럽진 중국 남부지에디 비공치
2: 남모기 튠치 회계기 남내 년준수 간들힌제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치 리공기 회계 진남이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 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 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중추듄규치
4: 롭중추야기용치
2: 롭종 투츠
4: 롭종 투츠
1: 승리의 군감사 샴러 중앙룽진 인진 지급 리공 표가 룽진키 롭종 투츠 시빌리 전시우인 안에 텐디리 전송지단 연준 쇼케 미마자 소인 드린야 구비 모투니 시진핑기 트럽사비 중규 개준 대비 지소르 누기 공비 롭종 지둔 시비 슌주 모투니 쇼우인了 시진핑기 트럽 사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르 누기 공비 닝둔리 카세 계단 균균 접시시 카세 계집은이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르 누 진균 배섬 치비 지랭게니 지소르 누기 팅럽 젠타 중화 미리기 갸다르 럽 칭윈규르타 초용네 중지 지소 쥐토바 치비 멍시토 콤짐 니수이네 튜름디 튜이도 립디 쥬르추 딘신 망조인라 배윤 타르와타 쳔듄 이웅기 지소르노 팅럽젠기 기급 돔덴 조준 최고바 카세스 유바타 튜럽사바라 잔제 지소기 게와조 미만기 거기 덴비 초아르 장비 고고 니르시 체론 조심바타 폐게 도미냠시 튜잔 머중의 와르기 게와인비 미마 대화른 진비 피게기 공부 니바르토 타용치니 미초용네 야르튼용와타 미마 용조 냠도 추부른 규어라 모두 군디 동괴바 카세스 유바 중국 개준 대비 지초른 룰레둔기 지괴바니 초안시지인바타 탑주기 괴바니 초용 시인바 카세스 유신 조람타 직비 슝루 람루 직니제기 딩츠 치딘도 동괴루 내시체유바 초용네 규르주스비 치비 지미비니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르 누기 럼루 투자타 피게 동급바타 기급 주용 말라타 주용 진우 팅럽진도 뉴와르 군디 동급바 카세스바 Choyone Tim Dara Gigab Yungar Gundit and Wiji Mibini Drungu Kachun Dembi Jisor and Lugi Tim Yung Malan Zubatan Jisor and Lugi Tim Yung Gigab Drungu Kasis Yuba Nebob Sarbe War Mugbo Dom Dent Domway Tangi Mibini Tangi Gundam and Yambatan Gagar Lane Tuba Juju Sanwa Jigi Mima Mugunshi Zone Mima Mugun Zamlin Togi Mugun Zedar and Zogun Chiguba Kasis Yuba Drungu Kachun Dembi Gigab Chimbu Chintigi Gijin Jawa Sab Zuba Gundi Dandi Mijigi Lewan Jitun Sopan Zuba Gundi Donguba Kasis Yuba Drungu Kachun Dembi Jisor Luki Chi Zawar Kurbi Kachuni Drungu Kunjin Dangin Guji Imbata Drungu Kachun Dembi Jisor Lulam Luki Gizin Chishuni Drungu Kunjin Dangin Guji Imbata Dangni Chi to Chipsi Gin Guji Dubshu Imbata Turop Sabra, Dang Zujun Gigi Langs Dunba, Dang Zujun Chugi, Chipsin Zujun Gikone Kijin, Burdun Dunguba Kasses Subjeshi. Gunjon Gypsy Shivani, Dangi, Chasha Yuzelan Guji Chayu Gunjota, Mima Dioranzi Gunjon, Choyone Jurtu Serbi Chayu Gunjon, Pijigin Dushi Sabat Gunjon, Mima Rangim Rangda Yunju Gunjon, Choyone Chimda Gigab Yunju Gunjon. Jisor and Luke, Dewey Rindan, Dawe Mala Junkyon. Pierre Donway Chudu, Mangzong Ginsuntan, Lig Juche Junkyon. Mita Rengchun Kam, Situ Yamne Yunju Junkyon. Jiyongi Gigab Dinja Dawa Junkyon. Dangi, Mima Mabulan Guji Zangzan Chichu Junkyon. Gigab Jilla Lum Lunita, Meje Jigur Yuan Gundi Dunju Junkyon. Miji Gilewan Jitun Topan Zuba Gundi Dunju Junkyon. Choyone, Dang Nen Yuncheyu, Junjon Jet Chiguba Tishi. Kase Yedan, Junjon Jupsini, Shitun Jishin, Jigur Chung Yubatira, Nanzu Dangi, Drungu Kachun Dembi Jizorin Lu, Zinjon Besum Chibi, Nyamnyo Zachin Chokdu Chibatan. Kanti, Lodu Shijinpin Soshin Nanwe, Dang Junyangi, Drungu Kachun Dembi, Jizorin Lu Gorgi Chuni, Rengshinki, Munzi Ding Serbu Pishin, Yachiro Song Yula. Koban Toro Nyeba Tsun Yula, Jigbi Shung Lu Tan Langlin Sung Du Jiwata, Nguyen Zin Mawa Tan, Dekta Mawa, Jigdu Kyurbi Kyechun Nguyen Sen Nguyen Yun. Xi Jinping Gi Turep Sabi Drungu Kyechun Dinbi Jizorin Lugi Gwangba Ni, Zala Changla Dinzi Dinba Tan, Jueji Gela Kodun Sebi Tone, Maka Zirin Lugi Dindun Gi Wesirin Bagi Yun. Gwangba Tile, Maka Zirin Lugi Cinyi Jibu Tan, Chipsi Benjo Ribatan, Tenri Jizorin Luji, Gujidu Jiubatan. Lujutan Munsumtan, Maumboji, Gujidu Jiujin. Gurju Pietan, Dinin Sumtan, Nansi Chinji Gisun Sum. Dangyong, Gayong, Magyong Sumso, Kyopgong Kai, Gujidu Jiula. Su Yungi, Konglong Junjong Cheyubamasi. Dawa Sabayan, Mangbushi Cheyuba Jeladin. Kongjin Dangi Sinzin Chunitan. Jizorin Lunzu Junki, Chuni, Mijigi Jizu, Pigi, Chuni, Jigi, Mun City, Tose Sabashil Nini, Makazirin Lu Kondu Piora, Rang Dujan Shinki, Chechi Shayu Bashi. Xi Jinping Turop Sabi, Drungu Kachun Dembi, Jizorin Luki Gombola, Makazirin Luki, Tesim Dembu Chubatan, Jizorin Luta Kungjin Luki, Tesim Dembu Chubati, Drungu Kungjin Dangmi, Chipsigi Shi Luta, Rintangi Nier Chop. Ning Dobby Nyam Yurje Tun Yubashi Mimala di Yitun Yuta Mirilla Gather Junyu Zamlila Jigur Chambuzu Yujini Xi Jinping Turop Sabi Drungu Kachun Dembi Jizor Luki Gombara Kwa Somalimbata Neba Tijin Nebi Gonjin Dimitabushini Gomba di Drungu Kunjin Dangmi Mimala di Yijinbi Tongme Samtun Sunni Mimangi Chibu Kone Junyota Yuze Mimangi Tundu Yinxin Yuze Mimala Gabdin Chayu Junkyon Chi Yubi Mimani Luju Sajun Chikin Yimbata Mimani Neba Tungi Bao Yimba Muzu Luju Dawa Sebur Mun Yubata Mishi Zaran Zinshin Mima Kungurgi Rinta Nirjo Sebur Mun Yujin Jitundu Dang Zubata Mangtundu Si Yungwe Si Yung Dushi Sebur Mun Yun Gwangbu Di Zhongku Kongjin Dangmi Mirila Gadar Yung Yung Gintri Tekne Miri Gadar Yungwe Zhongku Pukdu Ngunjur Chibi Bishi Gui Yubatan Zhonghua Miri Gisajun Ginning Dob Lopchen Tan Betub Ginning Dob Lopchen Tunji Ginning Dob Lopchen Pukdu Ginning Dob Lopchen Jiegi Upang Dujin Zhonghe Pyujung Gisuyun Rinne Zinyong Besum Chibu Jiegi Tone Zhonghua Miri Gadar Lop

대양 지딩기 응어보 치탕지 이롱 딘중기 남샤리 만대페 대다 소소소야 중유기 콩세도 유바니 제메르바 시지 루유티티레 유팅헤 나바 무기 코지시지 송 다창 정창 럭셔 샤보피에 주부 조정 제왕제 랑탕 링다 바카 우두핀 시 급대티 비미 소위 추세다 튼규 뉴슈소 컨지티니장 세중 토보로 립디 신의 콘즈 교구 이치도 요제탐 우르도 조아니 롱티 제바기 보니버인 우르도 시베 타니 원소 중사르베나 리베 디베이나 대응원기 로망비 콘니 우르도 대주긴 유발 도토버인 우르도 투즈기 콘니 슈비나 직 우르도 투즈코로 되제기 주비에 뭐부터다 피티기 규림시 유스미 참마장화래 차창화타 퇴구마장화래 퇴구창화 로라마장화래 로라 차창중화디니 뭐비 춘유인배 우르디 춥제라야 대다리 인디 당토 퇴구이 뜻디 넘벌해 림시 리멘팅라 춘치바따라 차지에서 친유시 우르디 소단 시구나 뭐리야 우르디 춥제 시구바타 비미카진토 우르찬 자전능아 우르티 주쇼 빠자시바따라 델레 우르티 주제라삼 도토바인 우도로 십제 이브이나 우르차타 우르티 우르구삼 벌웅 야나 주궁함 주규 야르쇼캄 우르티 마르쇼캄 우르메제 주이브시 우르차니 우르도 핑급 차자팅기 유베 규바실라세르 우르티레 도종함 종니 우르도 핑급 도루세 지우쇼 입단자외 텔리텔리아 시요시 우르구니 우르사다 냠드송니 락바치우세 알론텔리아 시요시 야쇼니 우르사 미베 쇼티 우르구탄 덴페 터구중 승부 유바텔라스 마르쇼니 우르사 유세 터구중

Churi zu yoje mebe, churi kalu juwar kabucha chugiyub shi. Dechere tenyin shakaka ta jisoso chedo mebe shi. Somba, jangdan chube chuzi tang urdui parge chua. Jere jangdan chugu to urdu soge mang chi wani pyome yumi. Urdu pechu ke mang chi wani giba ima ta. Namgyu to jangdan chugu to urdu la pechu jina menja wai tam niso ye chua shi de churi zuwa ta. 신선증기 자오송고급 우르티 토토르네 라고 예배 우르고다 우르산냠도 송네 라고 토정자디 우르도 치고르 팅시엄 나좀 꼴네 핑긴휴 신야 우르디 야초디 마초 띵도 도진 저디 우르자 딥디 추리소 주의시 추즈니 바도 우르도 배지 지나 또 고버시 디니차 다지디디 추즈미나 우르디 린단타 배지 양다 또 미도 추조원 좀 yana tuanda xin kang chuban zhurong chuzi namgi urdu ni namyang susu tan kan mi zhe war lo la zi yin yu chuzi namgi urdu laba ni jangwe xin laba le dojiru mangbi pangzin chi wa la dengen yang simgin yu bashi kimi namgi jang timi chabu tengi yu di lo la zi na le dang lungda tarwa chage parche so zi we china tamche dian sambu yu war di dian chabu jengin yu bashi urdu le bimin du shi cunzu ki goro jik 우도래 창조 비밀 심상 춤고로 당보 우도 비주래 창조 비밀 심상 춤지 우도니 외기 조의 요제디 양괴소 장강 조민남기 조의 낭도 계지 줍지 시니 우도 조 초리 치자 칼로 조로와 추즈남기 초리 조디 초쇼 로와나 지다 우디 도도 샤니 빙기 네바 우사 덤네 춤남디 차퇴벌라 데네 춤나 추지 쳐서 구린휴 Rumi kajin to, charin, urdui, cha tui du, yamu tsuzur tsula koro shi, chu namgi zi ula, changna me barma zi, chu rang xingi koro yungu yu. Jangdan rugi to, nebe pimi namgi, chu la lasa nanda ki zojong chi ebe, miju bargin zwa ni, nyechu tabi zwa dema ta, lalu tang tuzu yi samjirung yamba kanyang ju mi zi de jonsen zwa ni, pimi nam, hengi ki, senpa sambu yu bashi. Niba udui so zi le, jangdan rumi semsang tsunzu, 장단주기도 우르디 소제테라 하장 장추 유베 소다 처미 나서 수비유 대다 능력장 우르디 딘도 미 괴바디니 미세 인디 우르도 추미 구딜 하 차츠나 대라 미 구딘베 편주당 저와 진에 주나니 대 편케 택버진 그 남디 당 저와 딘소 유바디 닝지당 심사 승기 유시 낭주당 진에 주나 바바 치레스시 공기 진기 주주기 동행하 잠생기 식발 승유 ngajin to wang bui tong bu mi yi mi jiang ki pu sam da xian zhen ning ji suo chun to de qi le kong zu wu di ting to mi gu ne qi yu ge tuan ge nian sum se wei ding bu jing ge yu ba shi wu di pian ni ge guo ru ji wu du ni chang xiong zhu gui zan ma se sa xiao xian da la yang yu ba shi de pian ni jiang zhen min na suo yu si mi ji le zuo le ma dang ngon la wu du ni ri da ngon ba qia ba ta zao guo ba ji ge tian la bie ju ge yu zhe le guo zun ne gui ya ge di 니라 나이 요부니 세라 아메 게워시 게마 요기 차봉바 저글 레바토르진 인시 바르 초코어 집에 계지 요제 지리 배우라 셀로 치동 구제 좀 이실로로 인지 진주 전에 인비 월라 모두 준디 섬바 인지 요제라 메교담 버스 솔이야 데니 배말라 카데 집바타 배말라 차츠마 있나 변달해 신소 우르둘라 잘레버시 Bema namgi urdu pindu ima ki dingdong bian la da poba chi xin yang rinpo lu pindu ba ma se subu kiki yu bashi. De la an didar chi yu ba di, jambi bia li su bi, urdu chumi gu chi, chumi xiong ni kio bi, yin jin na la tip song xi. Urdu cha gui ki nyu ba bak du mi bar cun gi yu. Jang tan zhugui to, urdu zu zho le ki nyu ba cun yu. Zhomi nanggi ji wo to an zhugub si ji kur ji ta chang nye du dam chi, rinpo ne da nam zi mar chi du chik ji. 배치비디 루기 기다게 섭치바 아메 초코르디 쿠르다 지유 디미 워르도니 포모남기 루기 겐자 퓨도 중앙시인바 캉바서비 거동토 도파 랑고르서브니디 테칼로 조르지기 땡도 도위유 데다르치나 땡게 바르제타 네염 서루 루루소 짬미지베 되나 도버교와 성기유 땡디 변조르기 테네 주네야 워르도니 뭐제 샴디 캉도 메도 메로웨 링위실 지니 냐자 지기유 대리 있나 데모 타긴 함 링의 다제 지긴 타 중주 소 망부시 크외 총라 용기회 대 변주 길로레 변주 기파제 토르 주의 미마그 소 니르시 야게 주의 리네기 테니 쮸비나 베메르 길루기 타 삼네 도시 소의 유스 금시 소리야 편의 침보 등기 유시
Ordi nebu ki koro dautu mibe tuyita jizo ki gyuwa la tenhe mina ki ngobol ha ngunzin cheta minta war gyur sibe Ordi nebu kya deshi gyundo chukye ngonche be meri ki jizo nangto medu meru we yoche jido ziwa rama se dadun chulu choka ta lu ze chintoro pomi kyencha rezi so kanji tena kya penyu chenpo tingyu subde le tong tar odi tena bimi jizo ki nangzu ta suwe namba 삼례도시 내 미리 루지지 심을 지지 전투바인